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두 곡의 찬양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눈에 다음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요, 올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사실 좀 기다림의 시간 쉽지 않죠. 정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신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시간, 택배가 오는 시간,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작은 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 삶 속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누락된 주문처럼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을 겁니다. 길 잃은 약속이 아니니까요. 기다림의 모든 시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 또는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합니다. 6947님이 문자 주셨어요. 샬롬 반가워요. 우리 부부가 35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며 송권사님 사랑하고 당신은 제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은 충만 찬양이시네요. 그동안 함께 해온 모든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뿅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없습니다. 두 글자 단어예요. 이 단어의 힌트로는요, 어학사전 정의가

어느 곳을 드나듦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 어디에 입장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될 텐데요.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모습들, 출근하고 입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플로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그 든든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을 들게 하소서. 하루 종일 세상만 보게 될 텐데 이 아침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하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로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나로 위기를 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소서. 눈앞에서 나를 현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전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도 오늘 함께한 기도처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부이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

일요일까지 제7회 전국목회자 사무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의 계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천국의 계단, 옛날 드라마 제목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어려움을 겪고 비참해지고 내려가는, 그것도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아픔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네, 놀랍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쓰여진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더 영적으로 이제 깊은 차원에서 다루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각각 책에서 예수님이 세 번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세 번을 이야기를 하셔요. 각 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삶의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너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 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메스터 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의구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길이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보통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거기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것은 그 예수님의 자기 부정의 결단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계단, 다시 말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왜 천국 같은 기쁨을 못 누릴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왜 기쁨을 못 누릴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첫 계단도 안 올라가서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굳게 결심하시고 첫 계단에 발을 디디셨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 첫 천국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하신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 게 뭐예요? 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셨죠. 여러분,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남만 변화되기를 바래요. 남을 바꾸려고 해요. 이 세상이 썩었으니까 이 세상을 내가 바꿔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꿔도요 세상은 더 많이 타락합니다. 내 말 안 들은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내내 다른 사람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죠? 너 잘못됐다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남 바꾸기 위해서 아람 땅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공문은 받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 또 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사역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요. 이래서는 구원 못 받는다.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는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게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남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넘겨져서 남의 마음대로 주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요, 지금.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보세요. 다른 종교의 문제가 뭔가 윤리, 철학, 정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인간이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시스템과 법과 제도가 발달을 해도 왜 인간은 더 잔인해지는가? 왜 이렇게 무리하고 악한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만 고치려고 하니까, 남만 변화시키려니까, 자기는 그대로 온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리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건 뭐예요? 그는 흥하게였고 나는 쇠하야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덮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발을 안 딛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다 나를 따라서 변화되시오. 그러면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거였어요.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지금 엉망인 것 같아도요 냅두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다루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가더니 그 띠로 자기 몸을 묶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임자가 올라가는 즉시 결박되어서 거기서 죽을 거다. 위험하다. 그런데도 어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죠, 여러분. 떠오르세요, 지금? 진짜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여러분의 가장 많이 배신한 사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저 자신입니다. 만약 이게 고백이 되면요, 기적 같은 천국이 펼쳐집니다. 저도 집에서요, 저 혼자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 여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해시킨다고 하는 말이요, 당신은 무식해라는 또 정죄가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남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즉시 지옥이 됩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건으로 끝날 걸 20년 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죄인이 예수 믿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래. 제가 너무나 존경스러워 칭찬하면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자가 왜 살아있냐고요. 죽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는 첫 단계가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그래서 자꾸 연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체포되어 갖고 벌거 벗겨지고 채찍질에 온몸이 살점이 다 떨어지고 가장 무력한 데서 꼼짝을 못하게 자기를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그 자리가 곧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틀이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번째 천국의 계단,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첫 단계, 갈릴리 사역 접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아멘입니까? 자기 부정의 결단을 함으로 천국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교회 마지막 표어가 뭐죠? 사건을 섭리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잖아요. 사건을 섭리처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공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넘겨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이 넘겨준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18절, 19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지나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파라디도미. 이게 지금 뭐냐면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넘겨지는 인생이에요.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두 번째 계단은 사람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 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이 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확실히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팠던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왜 아프고 괴로울까 하면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100%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느 날부터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고 나서는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고 싶은 걸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크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시간에 철저히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어요. 한치 앞을 못 봐요. 제가 한치만 앞을 볼수 있으면 주식으로 대박 났을 텐데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자기가 뜻을 정해서 관철시켜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한 사람, 뜻을 정해서. 요셉, 어렸을 때 꿈을 꾸더니 기어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총리 대신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꿈잘 먹고 왔고 직통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어떻게 써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괜히 꿈을,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꿈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넘겨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자, 요셉이 꿈을 위해서 고시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손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까? 요즘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어요. 꿈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 괜히 그꿈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과 형들과 있었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가 복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네. 형들이 찾아와요. 절을 해요. 요셉이요,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저것들 안 봐야 되는데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마음을 주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다 증명케하고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우리 아우가 울부짖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하면서 지네들끼리 회개를 막 해요.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훨씬

산 자라. 여기까지는 이제 죽은 거죠. 여기까지 말했으면. 죄는 죄예요. 그죠? 요셉이요. 적당히 안 넘어가요. 죄는 죄로 판결을 내려요. 당신들은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들이 주체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아 넘겼어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의 손길 속에 뭐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거,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 장례식 딱 끝나니까 형들이 와서 막 벌 떨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울어요. 나는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계셨구나.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구나. 형들이 불쌍해갖고요. 창세기 50장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수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요셉의 인품이 너무 고결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잊으려고 했는데, 잊을 만큼 상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 사건이 섭리였구나. 인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구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수동태예요. 넘겨지고 넘겨주고. 수동태 형태를 취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능동적인 결단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 누가 주체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아신 대로 그 다음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나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주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동시에 충족이 돼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차원이 겹치면 한 공간 안에 전혀 다른 주체가 동시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수의 가정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단계. 이 성숙의 과정에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진짜 사랑했는데, 정말 희생했는데, 아꼈는데.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판 자들이 원수였으면 괜찮았는데, 사울왕이 다 밀고 한 게 누구냐? 나와 함께 주의 전에서 함께 떡을 먹던 자다. 떡을 떼던 자들. 내 친구로다.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원수가 미워하는 건 괜찮아. 나 배신하는 건 괜찮아. 넘기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넘기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넘김을 받아요? 자기 제자에게. 유다가 발을 씻겨줬는데, 팔아 넘겨요. 넘겨요, 자꾸. 백성들 얼마나 사랑해서.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면서 제사장에 넘겨요.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겨요. 이방인에게 넘겨요. 그리고 빌라도는 누구에게 넘겨요? 군병들에게 넘겨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든 넘겨지는 과정을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영광이 뭐냐면 인간의 손길 속에서 엄청난 배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내 삶이 뭡니까? 나의 주체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주체성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에

어마어마한 능동성이 발현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힘이에요. 용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세요. 이가 갈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사랑한 만큼 더 미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마땅히 증오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는데 처음 당할 때는 아프지만 곧 돌이켜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힘이에요. 분노를 잠재우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정말 강력한 힘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뭐냐면 이런 거죠. 젊은이가 회사를 들어갈 때 하나님 A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B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회사 가지 내가 가냐? 그럼 우리는 A는 거룩한 곳이고 B는 악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버린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네가 A에 가든 B에 가든 그들이 선택할 거야. 다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네가 십자가를 칠 수 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냐? 너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배우자 선택할 때 A입니까? B입니까? 그럼 무슨 전제가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고 하나는 선택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A도 그 인간이고 B도 그 인간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다.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반응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여러분 넘겨진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고 비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 속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위대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발적인 힘,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요,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계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셨냐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변호까지 해요. 세상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때리면 그쪽도 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과 품격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계속 허락한 이유는요, 원수에게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원수를 보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원수가 끊임없이 달라듭니까?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집안 식구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달에서 만나면 되니까 외나무 안 가면 되는데 눈 뜨면 그 집안 식구들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인자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제사장들과 누구에게? 사위관들에게 넘겨준다. 또 여러분 이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자 백성들이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뭐를 넘겨주죠? 원래는 뭐를 넘겨줘야 돼요? 제사장들 만나러 갈 때는 뭘 가지고 와요? 속죄 제물을 가져가요.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소라든지 가져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줘요. 왜요? 죽이라고, 제사 지내라고. 그래야 뭐가 해결돼요? 내 죄가 사함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인자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으며 제사장과 사위관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단사님 마음대로 예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왔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 20장 28절에 가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서 넘겼잖아요. 자녀들 원하는 뜻대로 안 해서 넘겼잖아요.

0: 옮겼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입고 뭐 대단하고 많이 가지고 권세 누리고 그게 목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시대를 바꿀 위대한 사명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만큼 사명의 크기가 큰 거예요. 왜 나는 남다른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남다른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소녀 왜 이렇게 비참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나만 장군 구원하고야 말잖아요. 다윗 왕인도 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적장을 아군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남다른 아픔이 있다면 남다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이렇게 넘겨진 거죠. 왜요? 고대 군대 모든 사람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넘겨져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 사건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겼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율법 학자들. 그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낭비가 없는 분이세요. 악인도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 죽는 그 길을 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절대적인 수동성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능동적인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래서 세상이 의외의 반응 앞에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주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 삶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낙심하고 괴로웠던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의 계단을 오늘 두 단계 갔네요. 그죠? 두 계단 꼭 올라가셔서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작은 섬김들, 여러분의 희생들, 눈물들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주관하셔서 만복을 내리실 줄 믿으세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믿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완벽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본인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신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지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기대 투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내 삶에 세워주신 기념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1504번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가긴 하지만 그리 살지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길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인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거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처음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고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0: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흐름과 시대 이슈를 함께 말씀 나누는 FEBC 교계 전망대 이인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만방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 나눈 후에 최하진 선교사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0: FEBC 교계 전망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참 귀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선교사님께서는 보통 처음 만나신 분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요?
1: 저는 만방국제학교 설립자로서 35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선교사님께서 만방국제학교 설립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어떻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참 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이야기 다 들으려면 지금 30분도 안 될 것 같고요. 좀 축약해가지고 한 3분 내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와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또 출세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서 3년 동안의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서 제일 만만한 제 카이스트 후배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역사를 제 두 눈앞에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을 주셨고 그건 또 뭐냐?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었고 또 되었고 또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 땅은 영토가 좁으니까 해외로 나가보면 어떨까? 해외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0: 예,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훈련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내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싸움도 해가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중국이라는 곳에 1993년도부터 선교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 만방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제가 처음부터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중국에 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국에서도 역시 한 영혼만이라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 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또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또 야외에서, 집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가 기회다. 한두달 동안 집에 가면 못 만날 텐데 아이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우리가 밥을 해주고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아내와 이야기를 한 끝에 아내도 굉장히 기뻐한 나머지 함께 대학생들을 두달 동안 집에서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정말 그한 달도 안 돼서 그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방학교의 설립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 초소교회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되어 있어요. 18살 이하의 인구가 몇 명이냐? 뭐 400만, 4천만도 아니고 4억입니다. 지상 최대의 미전도 그룹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언더우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선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Nobody for Korea. How about Korea, 언더우드? 한국에 조선 반도에 가려고 하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니?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수를 돌려서 한국으로 왔다는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Nobody for Children in China, 중국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네가 하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제자들과 함께 이런 꿈을 나눴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만방 국제학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지금 한 1,500명, 교직원은 300명 정도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입니다. 사실은.
1: 아니, 원래 공식 직함은 무엇이신데요?
0: 공식 직함은 세속말로 개털입니다. 설립자이긴 하지만 제가 오피셜 타이틀, 즉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 제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복음을 다 맡겼잖아요. 정말 그 리더란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리더 제자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역시 지금도 그 진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러한 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죠.
1: 그 만방국제학교의 스텝이라고 할까요? 거기
0: 네.
1: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 중국인, 그 본토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0: 아,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죠.
2: 그렇죠. 네.

0: 예.
1: 한국인들은
2: 네.
0: 한국인들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 그 제가 궁금한 게 현지화를 완전히 이루신 것 같아요. 제자화하고 그들이 그 학교를 이끌도록 리더십을 완전히 다 이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중국 당국의 어떤 뭐 감시랄까요, 견제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비껴가시면서 또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0: 아,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게 사실 비결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곳곳에 깔려있는 CCTV는 저를 주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리더십의 토착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 전도는 없을 것이고 선교에 도착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저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리더십의 토착화가 이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 결판 나는 갈림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결과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만방국제학교가 중국 내에서 그 어느 정도의 뭐 위상이랄까요? 어떤 기대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0: 만방국제학교는 그 중국 내에서 정말 그 서로 뽑아가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 청와대학이 서로 정말 그 자기들이 저희들 학교를 방문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 학교 왔다 갔다는 것을 상대방 대학에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북경대나 청와대학에는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반이 만방국제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초인류 학교죠. 뭐 북경대, 청와대, 상해복단대 이런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또 싱가포르, 유럽 등등의 아주 뭐 명문대라는 명문대학은 다 꿰차고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매년 한두 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혁신대학이라는 미네르바 대학. 정말 그 머리 좋고 거기 아이들이 다 미친 아이들 아니면 그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머리가 미쳤나 봐요. 그런 아이들만 가는 데인데 저희 학교에서 매년 한두 명씩 가죠. 한두 명씩 간다는 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2: 자, 교계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또 말씀 이어갈 텐데요. 오셨으니까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요즘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0: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부터 늘 들려주시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싶네요.

0: 같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본의 아닌 학교 자랑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지? 또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교계전망대의 목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그 진짜 노하우를 좀 얻기 원함이거든요. 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사님께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는 어떤 것들일까요?
1: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처음에 입학할 때, 너는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꿈은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어떤 꿈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그 말이겠어요. 아마 훨씬 더 열심히 또 신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워를 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 만방국제학교에서의 공부의 정입니다.
0: 선한 영향력.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참 심오한 질문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네 꿈을 버려라 라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개꿈이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CEO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등등의 무수히 많은 그 어떤 그 꿈들이 하나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꿈이 아닙니다. 근데 꿈과 직업을 동일시 여기는 잘못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자신을 부인하라,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기적인 꿈을 버리게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먼저 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왜? 모티베이션이 달라지거든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교육? 지금 사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모두가 다 대안학교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홈스쿨링도 또 한계가 있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너무 좀.
1: 저는 학교의 교사 선언문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죽을 각오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 선언문입니다. 한 학생, 한 자녀,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시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 자신이. 그렇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진짜 아빠로서, 엄마로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느니라. 즉, 죽을 각오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자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어떻게 하는지, 자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하늘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가? 이거 한번 되물어볼 그러한 필요가.

0: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잠시 하던 거 멈추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도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넣을 때 진짜 나로 나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FEBC 교계전망대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 공개를 해주시죠.
0: 제가 받은 비전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민족을 위해서, 타민족을 위해서, 또 세대를 위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은, 꿈은, 비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 복음의 진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이제 복음의 진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제 나의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만방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 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지금 한국과 중국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가정, 학교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또 교회와 가정과 학교 이 세 관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혹시 평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0: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그 교육에 타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 교육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관 없이 남의 옆집 자녀가 어느 대학을 위해서 뭘 준비한대, 뭘 준비한대,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 불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티켓 문제가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정말 우리 인류가 정말 하나님과 괴리가 일어날 때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게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위드 갓에서 위드 앗 갓으로 살게 되고,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그 감정, 느낌, 아니면 어떤 그 멘탈, 이것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사후 대책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노후 대책, 우리 자녀들의 미래 대책 준비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은 훨씬 더 좋은 자녀 교육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1: 네,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한마디 남겨주시죠.
0: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얼빈까지 극동방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 성도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손수 기쁨으로 전파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선교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1: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FEBC 교계 전망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짧은 글귀를 봤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 오늘의 시작을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혹은 불평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작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감사.

네, 계신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이 울려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편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될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59님, 퇴근길에 신호대기가 길어 문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도현님의 샬롬 들으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릴 듯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샬롬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3039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신청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복된 고백을 나눠주셨는데요. 아,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정말 은혜고 선물이죠. 9714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집으로 잘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집을 순적하게 만나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신청하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샬롬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9541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극동방송과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됐어요. 일터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신청하셨어요. 아, 극동방송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메시지에 저도 기쁘고 힘이 납니다. 더욱 힘주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도 들려드릴게요. 2401님, 건설 현장 일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더운 여름이 지나서 일하시기 조금은 수월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주님이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8177님, 아파서 골골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보려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주말 동안 잘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운동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릴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5676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강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7305님, 이사와서 듣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새로운 터전에도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아,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아,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에,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도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이블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예,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아니,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을 또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의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조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야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 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오다인이었습니다.
1: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늑하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이냐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즈예요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

지금 이야기하는 새소시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수혈이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세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세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세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소식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세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세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세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세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세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리니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3: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1: 네가 화를 내면 어찌됨이냐,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0: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2: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3: 우와, 넌 멋져.
4: 어머나, 참 잘했다.
2: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유치부 전국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에 좋았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eah? Psalm 46, verse 1 and 2.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Amen. 헬로 에브리원,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And hope you're having a good day as well.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excite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Woohoo! 'Life can change so quickly, everyone. One moment, everything feels steady, and the next, something unexpected can shake our world. 네, 삶은 참 빠르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느껴지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Therefore we will not fear.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Amen. So whatever we may be facing today, let us just remember we do not have to face this it alone.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마주하고 있든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요. When everything around us feels uncertain, we can still stand firm because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요. 기억하자고요. Alright,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네, 시편 46편 1절 2절 말씀.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Amen.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Amen. 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세상이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익숙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네, 우리의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의 폭풍을 바람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He is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So when life feels shaken, let us not focus only on what is moving around us. Let us just fix our hearts on the one who never moves. 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6절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피할 곳이 필요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손에 꼭 맡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The world around us may shake, but the God who holds us will never be shaken. Amen.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He's always with us. Amen. We can face tomorrow with courage, peace, and hope.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용기와 또 평안과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And I just want you to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s a good God. And He loves you so much.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요. Jeannie Yu였습니다. Everyone, I'll be back next time.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하죠. 매사에 목표가 있어야 모든 신체 기능이 통합되고 잠재된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단,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채워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첫 곡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섬기는 대금연주자 박경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리네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리고 큰 우와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은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피리에서 해금 연주로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들려드렸는데요. 흔히 서양 악기인 오보에를 일컬어 천상의 악기라고 하는데요. 피리의 음색도 때론 장중하고 씩씩하지만 오보에에 못지않게 목가적이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은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바두옵소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에 이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앨범, 은혜의 찬양 수록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 함께 나눴고요. 이 곡은 두 대의 대금과 기타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앨범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연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두 곡을 남겨두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곁에도 때로는 인간 고슴도치들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서 다가갔다가는 상처받을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가시돋친 그 모습 안에도 이해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너머의 마음까지 품어주는 시간,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엽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 송정미의 사랑의 지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가식까지도 품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외면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정성실 앨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또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다위 목사님의 책 섭리하심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실패자인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전한 배 안에만 앉아있던 남

인가? 아니면 문이 좁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실패자인가? 후자가 아닌가? 전자와 같은 실패는 건강한 실패요. 살리는 실패다.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진 자들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일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실패자인지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 생명의 길을 걷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또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 곡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나눈 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향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인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누구의 손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오늘의 실패까지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위러브의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세 곡 함께 듣고 오죠.

이하나의 심표하나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 워십의 내게 심으신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절, 23편 6절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른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추격하여 끝까지 쫓아온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해석을 우리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본질적으로 쫓기는 존재의 서사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의 생애가 이를 가장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울왕의 그 광기어린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의 습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지글락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약탈당하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혈육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신을 벗은 채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에게 이 추격이라는 단어는 실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고 죽음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시편 23편의 절정인 6절에서 이 추격의 개념을 뒤집는 말 그대로 신학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들어왔던 추격이란 단어는 자기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 추격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은혜의 깊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원문의 그 구조적 정밀함과 원언적 깊이를 생각하면 사실 오늘의 핵심 주제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뒤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요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드레일이 되어서 우리를 견인하는 은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뒤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 정도 나누어서 같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추격의 종착지이자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여호와의 집으로의 귀환이 갖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을 두 가지 대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이 따른다는 라다프라는 전투적 긴박함과 사냥개같이 추격하는 그 본질적인 특징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번역된 이 라다프라는 원어가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어죠. 시편 23편 전체에서. 그리고 여기 선하다는 단어는 토브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입니다. 단순히 뭐 도덕적 우월감이나 인간적 만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얄팍한 호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시험 등이 내 기준에 맞게 충족될 때 아 좋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단순히 예쁘거나 만족을 주고 칭찬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하나님 존재 자체인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토브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궁극적인 선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선입니다. 인생의 모든 우한 질고를 겪은 다윗은 이 선하심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는 제왕의 자리가 눈앞에 온 것 같았으나 실제로 강산의 변할 동안 자기의 모습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 것.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쫓아갈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사냥개가 그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도망자의 길은 사실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상의 의의는 도덕적 고매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편에 선 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왕권에만 집착했다면 사울처럼 몰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배웠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동 시절 양떼를 돌보던 배려보다 더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하고 인생의 역경들을 협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선은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은 바로 그 창조 토브의 선이었죠. 가장 원초적인 창조의 그 상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여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조화롭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조각들, 결국 고난과 실패와 아픔까지도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원래 있어야 할 아름다운 제자리로 맞추어져가는 과정에 있음을 뜻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검고 찌그러지고 막 도무지 이게 뭐 어디에 무엇인지 어떤 필요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딱 그 조각을 제자리에 집어넣으면 거대한 글자에 꼭 필요한 음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은 언뜻 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훗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픈 일들 자체는 악하거나 고통스러울지라도 토브의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재료들까지도 한데 버무려서 결국 토브라는 최종 요리를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 토브가 뭐예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며 인내를 배우고 깨어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토브, 선한 상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내 삶의 한 단면은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브의

0: 마스터 플랜을 가진 창조주께서는요, 내 삶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합력하여 나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이,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나를 어느 정도 따라오느냐. 따른다는 것이 팔로우로 번역이 되니까, 리차드 브릭스가 시편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이라 할 만큼 좀 표현이 잘안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아가파라는 이 단어는 주로 전투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뒤쫓거나 사냥감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추격하는 사냥의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죽음에 이르도록 추격당하다라는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일 만큼 굉장히 강한 단어이죠. 의미가. 근데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할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나운 포식자처럼 혹은 끈질긴 사냥개처럼 우리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사냥하듯 덮쳐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른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그렇게 사냥개같이 거룩한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내시는 그 거룩한 추격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 깊숙이 숨어들수록 은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오늘이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 언석의 문안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에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지금은 불과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가 생겨나고 나아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해준 재미동포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북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인시 김혜리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테니까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유 에스더가 전합니다. 죽게 가까이.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여유 있어 보이고 그렇게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신앙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지선의 감사, 그리고 CCMING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절, 2절, 3절 그리고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리컬러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시와 그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넘어질 뻔하게 되죠. 믿음을 포기할 뻔하게 되고 그냥 다 내려놓을 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인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땐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히즈워십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호입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넓은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산책을 찬송가로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스펠송,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노래로 전하는 음악으로서 19세기부터 미국의 흑인 연가와 교회 음악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CCM 성가로 성가산책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또 이런 류의 노래가,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셨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저엄한 세상 나그네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곡 골랐는데요. 드라이본즈라는 곡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는 노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이 난무하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뼈들이 딱딱 맞춰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드라이본즈, 마른 뼈다귀 흑인 연가인데 이걸 아주 그 가스펠로 재미있게 또 편곡을 했어요.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옛날에 선지자 있으니 그 이름은 에스겔. 권능의 하나님 그를 불러내었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셨네.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네. 놀라운 주의 말씀. 너 에스겔아 외쳐. 너 에스겔아 외쳐.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챔버카이어입니다.

마른 뼈들이 드라이본즈 2화 제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아 곡 김재훈 편곡의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가사이죠. 오늘 솔로는 김수환이고요. 박신아 과외 노래를 들으시고요. 박신아 과외 노래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테탑친타 예수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박신아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화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스펠송과 CCM성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박신화 과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곡입니다. 가사 말씀드리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거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기도 나오네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입니다.

0: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스펠로 가보겠는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미국 남부 가스펠 색채가 아주 강한 노래죠. 오늘은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자국난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시겠습니다.
1: 듣겠습니다.

거만 십자가 능력 있네. 바리톤 사무엘 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가스펠이었다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된 가스펠 몇 곡 모아봤습니다. 가스펠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과 반복이 많다는 것, 그리고 후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씻기는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이 계속 나오죠. 오늘 기악으로 들으십니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원래는 가스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의 울기등대를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테너 강무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세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빌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우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로셋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0: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1: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0: 네 목사님.
1: 그런데 그때 직업이
0: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1: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0: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1: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0: 네.
1: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0: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1: 돈 잘 버는 남자.
0: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1: 믿음만 좋으면
0: 하나님이
1: 된다.
0: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0: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0: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1: 아니,
0: 해야 되겠다.
1: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0: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1: 아니,
0: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우리 미스 킴을 만났을 때
2: 네.
1: 첫눈에 들었어요?
2: 저는 홀딱 반했죠.
3: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3: 에이 그거 아니, 아니었죠.
1: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네. 미국서.
2: 네.
1: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2: 네. 네?
1: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2: 와.
1: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0: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1: 아니 왜?
0: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1: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0: 네 전혀 목소리
1: 대상이
0: 외모,
1: 결혼의 대상이
0: 뭐
1: 직업 안 되고
0: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인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0: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1: 자기가
0: 다,
1: 원하는
0: 네.
1: 이런 방향으로
0: 네.
1: 100% 안 가는
0: 맞아요.
1: 것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0: 네.

0: 자기 사랑하고
1: 네.
0: 듬직하고
1: 네.
0: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0: 그 말씀은
1: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0: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 이 남자면 되겠다.
1: 네. 그래서
2: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2: 많은 미혼 분들이
1: 네.
2: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1: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0: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1: 네.
0: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2: 그 시절에.
0: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1: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죠.
0: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0: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0: 이제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1: 많이 있었습니다.
0: 많이?
1: 목사님. 네.
0: 어떤 면에서?
1: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고
0: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1: 네.
0: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1: 네.
0: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1: 네.
0: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3: 네.
0: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1: 네.
0: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1: 네.
0: 옷도
1: 네.
0: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0: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1: 근데
0: 것
1: 내가 이제
0: 같아요.
1: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0: 네.
1: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0: 네.
1: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0: 네.
1: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0: 네.
1: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0: 네.
1: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0: 네.
1: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1: 이렇게 사는 동안에
0: 네,
1: 이제
0: 항상 기도할
1: 남편이 어느
0: 때.
1: 정도 바뀌니까,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이럴 때
0: 네.
1: 볼것 같으면은,
0: 네.
1: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
2: 그리고 또
0: 정말
2: 아까도
0: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0: 네.
2: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2: 네.
0: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1: 너무 그러면 또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0: 네.
1: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0: 네.
1: 반주자도 없고, 어떤 때는.
0: 네.
1: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되고,
0: 네.
1: 그런 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0: 맞아요.
1: 힘을 다해서
0: 네.
1: 노력으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0: 네.
1: 180도로 변한 거예요.
0: 네.
1: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1: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3: 네네네.
2: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2: 네.
3: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2: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정말.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0: 아,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0: 네.
1: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0: 네.
1: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0: 네.
1: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0: 놓고 밥이 이게 뭐요? 예?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1: 네.
0: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0: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
1: 네,
0: 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남편이 변했다. 난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1: 네.
0: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0: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2: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네. 대장소가. 네, 네.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0: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네네. 나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네.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네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한 교수, 삼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1: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부인은 비행기 탔죠?
1: 네네네. 네.
0: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2: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
2: 네.
1: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2: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0: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되겠다, 승무원 노릇했어요?
2: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2: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0: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2: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0: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0: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2: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0: 교수님,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3: 네. 네. 네.
1: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0: 네.
1: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A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기 세우나니 청초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일찍이 포운 정몽주 선생님의 모친께서 간신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아들을 염려하여 지은 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자리에 관하여서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잘못을 범할 확률이 100%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도박판에 가면 자기도 도박을 하게 되고 술판에 가면 자기도 술 주전뱅이가 됩니다. 깡패들이 노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깡패가 되고 불평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음란한 자리에 가면 자기도 음란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아닌지?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자리에서 살고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물들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창문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축복의 사람 들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의인은 의인의 자리가 있고 악인은 악인의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살아야 할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선한 자리에 있으면 선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노예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지요.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0살 때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에 노예선의 소유주가 되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러한 뉴턴이 1748년 5월 10일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죠. 그리고는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후에 깨달음을 얻게 돼서 노예선의 선장직을 떠나 목회자가 됩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과 반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로 자신의 인생 역전의 비결을 오늘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영어 음반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복받은 사람은 자리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 자는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로 가면 종착역은 유황불이 붙는 지옥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죄인은 마귀의 지식대로 삽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은 이 세상에서의 죄의 짐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다. 당신은 그러한 괴로움을 참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라. 그리하면 당신이 만나게 될지도 모를 괴로움이 무엇이든 간에

물론 풍성한 위로와 성령님의 충만까지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박사님이 작곡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히즈윌의 돌아가는 길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신 527장 어서 돌아오호 이 찬송에 사연이 있습니다. 시골에 홀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홀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후에는 자신이 불효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이 다가오는 깊은 밤인데도 대문이 열려 있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니 방문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편히 눕지도 않으시고 앉은 채로 피곤하여 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달려가서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디찬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근처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산 짐승도 많고 위험한데 어찌 대문을 잠그시지도 않고 방문도 걸지 않으셨으며 호롱불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앉아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집을 나간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혹 내가 집에 돌아왔다가 문이 닫혔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문을 열어달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면 어쩌나? 또 혹시 돌아오긴 했어도 내가 불을 끄고 자고 있다면 날 깨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위의 내용을 생각하며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돈으로 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학수고대함에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 끌어안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혹 죄인의 길에 있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5.

였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의 음성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의 문제라 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오만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다윗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제일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하며 자기의 주장대로 남을 비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주리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끝으로 띄워드리는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음성으로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은 오직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강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질 선량 선명.

0: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에 빛을 잃고 어머니마저 여인 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 장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연약함과 한계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그 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말씀 찬양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 가득 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성가곡 함께 할게요. 계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두 번째 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입니다. Forever Love, 내가 천사의 말 한대도. 함께 듣고 올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은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날아가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회복탄력성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요. 폴 스톨츠는 그에 저서 위기대처능력 AQ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관계지수 NQ만으로는 승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속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일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근심 어린 수고의 떡을 먹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일하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일과 사역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수고하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말이지요.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신학자이기도 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용받은 하루를 보낸 것이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The Prayer 주식으로 번가 샬롯 처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유와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정결한 마음과 입술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탁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

이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담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기를 건네주는 선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

네,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로 또 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 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한웅재의 찬양 일상은혜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습니다.

0: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 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고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나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아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아,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워십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찬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라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

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지요.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평생의 불을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모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윌럽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합심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유료,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용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용과 신청곡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입의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도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 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러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라.

하였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랑독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0: 잊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래서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 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있다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이제 못 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막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0: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라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라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나누어 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0: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불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 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그 축구 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 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 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 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0: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들었는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귀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미호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의가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다른 문제이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거짓과 타협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고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성공을 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생각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이제는 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같았지만 동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남자의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7,000대가 넘는 교회 반주용 피아노를 선물하고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이상을

교육기관에 기부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큰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큰 복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죠.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 성공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우리의 성취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온기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풍요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두 손 쥐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주,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o God, To Be Glory 영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거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결국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삼키는 치열한 경쟁의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카펠라로 함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경배와 찬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For this purpose. 세 곡의 찬양.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누구를 아뢰실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기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어찌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윌러브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친히 아주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 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0: 순찰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소명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봉사도 헌신도 못하고 있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명이 무엇인가요? 목회자나 선교사, 전도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일반인의 삶, 결혼, 가족, 육아, 주방일, 바닥을 쓸고 닦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 몸을 쓰는 일은 세속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읽은 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앙인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실제 삶 속에서의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많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은 많으나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교인은 많으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의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 기타 여러 처소로 파송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으로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지요.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고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브엘세바의 시간. 브엘세바의 시간 매주 이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세움교회 서두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복음의 터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영혼은 마땅히 하늘의 은혜를 향하여서 위로 곧게 뻗어 자라가야 합니다.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면 줄기가 굵어져야 마땅하고 무성한 가지를 뻗어 마침내 탐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거룩한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가 평생토록 도달해야 될 영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푯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할 때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무엇을 닮아요? 예수님 닮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깃든 모든 피조물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메마른 땅 속에 떨어진 아주 작은 도토리 씨앗 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볼품없는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볼품없는 씨앗 가운데에는 장차 울창한 숲을 이루고 넓은 그늘을 드리울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땅 속의 양분을 부지런히 빨아들이면서 씨앗의 껍질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나 싹을 틔우고 굵은 나무로 힘차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구주를 영접하고 거룩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출생, 바로 거듭남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생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한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 온 집안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이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는 온 집안을 감격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아이를 낳았던 그 첫날에만 머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부모의 모든 시선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에 고정이 됩니다. 제때에 젖을 빠는지, 잠은 잘 자는지, 목은 온전히 가누고 있는지, 뒤집기를 시작하는지, 스스로 앉는지, 스스로 기어다니고 있는지, 그러다가 마침내 비틀거리면서도 첫 걸음마를 떼는지, 부모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혼자서 밥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누워서 젖병만 물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아픔이요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흑암의 깊은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온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시며 춤을 추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영적인 젖병만 물고 누워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씹어 삼키고 내 옆에 연약한 지체의 손을 붙잡아주며 세상에 거친 풍파를 거슬러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사로 일어서는 성숙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쯤 되셨습니까? 교회 마당을 밟은 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고 내 입에 달콤한 사탕을 쥐어주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눈물부터 흘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횟수와 영적 성숙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교회에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한결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자라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로 예물을 잘 드렸지만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자라나기는커녕 탐욕과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가 더 온유해지고 따뜻해지셨습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주하면 뒤에서 쉽게 수군거리고 정죄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오죽 힘들면 저럴까? 긍휼히 여기며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는 넉넉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셨습니까? 예전에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 며칠 밤낮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분노의 이를 갈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이 조금 더 빨라지셨습니까?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였다면 이제는 교회의 화평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자존심을 기꺼이 꺾고 져줄 줄 아는 거룩한 양보가 생겨나셨습니까? 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0: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로 쓰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진심으로 손뼉치고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넓은 가슴이 여러분 안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장난감도 내 것, 과자도 내 것, 엄마의 사랑도 나 혼자 다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곁에 있는 동생이 배가 고파서 울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더 이상 자기 유익만을,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연약한 지체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고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빵한 조각도 쪼개어서 눈물 흘리는 형제의 손에 쥐어줄 줄 압니다. 신학의 성숙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내 안에서 모나고 교만한 옛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참된 성숙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듯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는 영적 건강 검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조그만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서둘러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정기적으로 국가검진 통지서가 날아오면 전날 저녁부터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줄임배를 움켜쥔 채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고 피를 뽑고 초음파도 찍습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고 괴로운 과정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몸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암세포와 질병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금식하는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그렇게 돌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영적 건강검진을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품에 안은 채 예배당 문을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내 영혼이 대단히 건강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로비에서 반갑게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또 예배가 시작하면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명하신다면, 비추신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물질적 탐욕과 염려라는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수년 동안 품어온 해묵은 원망과 섭섭함이 골마 터진 쓴뿌리의 종양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천사처럼 행세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짜증과 혈기를 쏟아내는 영적 이중인격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는 외식이라는 암세포가 내 영혼의 순수함을 날마다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이리저리 뒹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결핍된 성도는 사소한 오해와 시험거리 앞에서 예배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출발은 거창한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 속이 이렇게나 더럽고 이렇게나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바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엎드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회복과 거룩한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키에 도달할

0: 때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집 아이와의 비교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아이가 품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와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가슴 가운데에는 조급함과 불안의 독초가 자라나고 우리 아이들의 여린 심령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비교의 덫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옆자리에 앉은 교우를 잣대 삼아 내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김집사보다는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오지. 내가 저 이권사보다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자리도 덜 빠지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치켜세우며 교만의 늪에 빠지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짓눌려서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권사가 들어야 돼. 그럼 이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떠오르신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결코 사람이 될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푯대, 영원한 성장의 표준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13절 끝자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남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평생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매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먼저 흘려보내셨을까? 내 고집과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다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룩한 영적 씨름을 매 순간 매일 반복하게 될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쉽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는 없어요. 연약하니까요.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질긴 죄성 때문에 밤새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영적 성장은 단번에 도달하는 흠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포기한 채그 자리에 드러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영혼을 품고 축복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나침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비록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대견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서자마자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지
1: 못하고

하고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또 두 걸음 갔다가 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걸어가고 저렇게 걸어가고 비틀거리는 것도 다 귀엽게 보고 야 이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비틀거림을 보고 박수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올까요?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위와 삶의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고 풍랑에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 뒤편에서 평안히 주무시던 그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해도 된다라는 은혜의 자유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았다면 이제 그 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자라나는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힘을 누려본 사람만이 나에게 못을 박은 이웃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위로로 나의 빈 영혼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진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살아있는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월 첫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학 남리회가 모든 교역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돌아보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통해 성장의 거룩한 원리가 이제 개인의 성숙을 넘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전체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 어느 한 사람만 홀로 우뚝 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거룩한 몸입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파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자라가는 거룩한 생명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담임 목사와 담임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분주함에 쫓기다가 무릎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또 칭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하게 외치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질병과 피로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양떼를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담임 목사만의 양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세움교회입니다. 세움이라는 이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살려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간다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이름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무너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눈물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깊은 신뢰와 사랑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고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과 기도로 세우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공경과 헌신으로 받들어 세워가는 교회. 그렇게 각 마디마디가 사랑 안에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우리 세움교회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하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차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

0: 교회의 목표는 그저 주일날 예배당 의자를 채우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푯대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닮아가는 제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를 살려내며 서로를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영적인 키를 한 뼘씩 자라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그 걸음이 더뎌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더디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툭툭 털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가정가정을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친히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주리길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외치실까요? 주님 저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속사람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내 옆에 지체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세움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9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마다 살아 숨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브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광양세움교회 서두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63-7015 광양세움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5: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가 결코 아니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한편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첫 곡은 찬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우효원 작곡 영광 존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효원 작곡 영광 종귀 찬양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1723년에 작곡되어 그해 9월 12일에 초연되어진 곡으로서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칸타타는 BWV 8번, 27번, 169번 칸타타와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1악장은 코랄과 테너 레스타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네. 그분께 나를 헌신하고 기쁘게 그곳으로 달려가리라.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이곳을 떠나리라. 떠나라. 오늘 이 부름만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준비를 끝내리라. 내 죽음의 노래는 이미 만들어졌네. 아, 그 노래를 오늘 부를 수만 있다면 평안하고 기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리라. 내 마음과 정신은 위로를 받아 온화하고 조용하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죽음은 나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레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1악장, 코랄과 테너 레시타티브였습니다. 다음 2악장은 소프라노 레시타티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세상, 나는 이제 너와 터는 인연이 없네. 나의 집은 이미 준비되었도다. 너의 곁에 머물면서 너의 바벨의 냇가에서 정욕의 소금을 삼키고 너의 쾌락의 정원에서 소돔의 사과만 따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쉴 수 있으리. 아니, 이제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소프라노가 부르는 코랄입니다. 나는 너와 작별하려 하네. 너 사악하고 거짓된 세상아, 죄로 물든 사악한 너의 삶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네. 천국에는 멋진 삶이 있으니 내 갈망이 그곳에 있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를 섬긴 이들에게 그곳에서 영원히 보상하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가 부른 코랄이었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아, 곧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네. 내가 죽음을, 모든 고난의 끝을 내 몸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죽음을 나의 재산으로 선택하고 매 시간 그것을 세워보리라. 이런 내용의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4악장 테너 레시타티보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아, 곧 울려라. 축복의 시간이요. 최후의 종소리를.

오라, 오라,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리라. 와서 고난을 끝내어다오. 너 오래전부터 한숨 쉬며 그려온 죽음의 날이여.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베이스 레스타티보입니다. 내가 알고 분명히 믿는 것은 나의 무덤에서 아버지께 가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이네. 내 죽음은 다만 잠에 지나지 않으니 그로써 이 땅의 근심을 벗어던진 육신이 안식에 들리라. 이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진대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팔다리이니 그가 나를 다시 찾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 위에 나의 복된 부활을 이룰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스타티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7악장은 코랄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니 나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당신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출발이네. 죽음의 두려움을 당신은 몰아낼 수 있네.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서 언제나 당신 곁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쁘게 이곳을 떠나겠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6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였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95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 우효원의 성가곡입니다. 시편 96편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리듬을 활용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역시 우리나라 작곡가 박지훈이 편곡한 찬양하라인데요. 찬송과 선율을 일부 인용하였고 후반부에는 국악타악기로 전통음악의 리듬을 사용하여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지훈 편곡 찬양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우효원 작곡 시편 96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으로 박지훈이 재미있게 편곡한 구원열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박지훈 편곡 구원열차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듯 성도의 삶도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언제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극동 방송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 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 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연을 띄우면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펄펄 잘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이 영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을 딱 끊어버리고 날리면 조금 날다가 곧장 땅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곧 추락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길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할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 헛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